0: 들어오면 가. 하니 들어오면 만만하노야 고랭가 내실롱 고래모르도야.
1: 모리 사니 아닌 장바사라 말한다 말하는 데 뭐 두어 붙여 놓은 모르방.